자 실건 해름 후에 떴고 테러에서 마실 때고름 봤음 서서디라 서울은 날 못들잖 바르바근 아 유비 호 갈득치제 울트 냄느 흐시고 이거다